0: 와 겁나 고독스러운 마쇼가.
1: 보이스 보이스 말하자 말하자.
0: 내게
1: 보이스 말하자.
0: 하나씩이 나라나이. 하이크 그래. 이 미용이나.
2: 하이크. 내가 대화 못 듣고 그래.
0: 보이스.